0: 어려워, 어려워. 그 소리 하더라고요. 그새 씻고 뛰고 살래가.
1: 네네.
0: 이제 앞도 어려워. 딱 앞면 한 번. 네, 지경이 아시죠? 보이세요? 바르죠글루, 바르죠글루 보이세요?